0: 이렇게는 take off. 기세마치포포실패는 no more victorious.
1: 世新广播电台提醒您，现在时间早上五点钟。
2: 怎么能轻易说要结束？
3: 我是 Eric 周兴哲。
2: 我终于了解你，我
3: 广播世界魅力无限，世新电台带你体验。你现在收听的是世新广播电台 AM 729 FM 88.1。